그바가코이래모두띠고네네노와라한도타이리바오미양이모다기디야그래도그마이니즈키다고탄데카스다가이란이제티코기리디야다다산든도스다바야신다라우르비사나무야내자